그다인 부디 미안짜자 드나루니 디켄토 부디 미안드 부디 미안다 쓴단 감시마 드나루니 진짜 부디 나만들소 그다툼 마흥기 의사나 신탄 이완이 디디 뿡엔 꼬저리드 삼피시 디놀바야 미슬픈 당핑길이 아사우르 마완이 오잉 사라이드 그르나 구자야고 아완 사이야 지마들 바낭 이완이 스니가요 이거 아마네졸 아리사마키랑 야구 이모완 도마당 고나프냐킨 지문 그름불골롱 이리비아 자작구장 지마불승양 아라우리요 이모마리아위 응어구버그상 betul ce setengah tiang murung giri keruh so apa nejul heran peti aku kerah pencerah kenuk sabi ku penasa itu soal nyawa arasi tukang tentu beraku mului kalu mayu kuat neraka kerah masalah cinta ningku iluahon olong di kecewa iwani tengah muda renyel patah hati sawah semi merana itaring di